0: 나의 다시마 바하 아누투 나의 다시마 하타 락한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빌라브 페라모리콜 하이
2: 빌라브 오바베테 기나 빌라브 오바베테 기나